0: 사랑 과배 우아치요 지요 아씨
1: 땅땅땅땅땅땅 허 나도지야 我跟你斗三工，你就对我啦！哎呦，
2: 两位真的很精彩，忍不住呢，在节目的最后跟你们鼓掌。期待七月份跟十月份进到宜兰园区来欣赏你们两位的演出。
1: 好，
2: 继续加油！
1: 谢谢。
2: 期待我们下次的再会。拜拜，
1: 拜拜。